0: 근데 장은 아침하고 이렇게 아침은 더 시켜줘야.
1: 예, 아, 니웨이. 야. 아, 아바지 제임의 후. 세부.
0: 아니 봐봐.
1: 이름 뭐? 아바지 제임의 구나 바꿔서 봐자.
0: 나바지 손 좀만 이렇게.
1: 보나 보나 배 발이 그렇지.
0: 군지 군지 우리 군지 봐.
1: 군지 우리 리자.

0: 씨발 어지잖아 난
1: 제코비
0: 개물이 서버라 개문자 서버라 뭐라또
1: 와지
0: 개물이
1: 두개네
0: 개문자 서버라
1: 아하 아하
0: 빌리 상방과 견주를 거문하지 와발랭 굴랄래 빨리 말라 쟨가만 건만 가베
1: 우리가
0: 야 구만 가베 스키야 절 가봐